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만나서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howing us your place. 들어갈까요?
1: 네.
2: At this point in our journey, a little warning. Korean productions aren't just about emotion.
0: Look at this guy.
2: They're about vivid realism. And it can get dark. Enter the Korean Zombie. Among the most terrifying and gruesome monsters that stalk the shadows of our screens. Just watch the 2019 Netflix series Kingdom to see what I mean. Those special effects were made here. Technical Art Studio Cell. Now remember, these are just props. Hwang Hyo-kyun is the company founder, one of the best in the business.
0: I've seen people in better shape.
2: Don't say I didn't warn you.
0: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or the secret that Korea was able to catch up so quickly with this kind of specialty field? It's very difficult work.
1: 한국 사람들이 되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거를 네. 좀 많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라는 게 어느 정도 해놓고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잘 안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또 해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
2: Hwang's team has worked on hundreds of Korean films and dramas. I got the chance to work with him too on my Amazon series, Butterfly.
1: 그 특수분량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 아무리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협업이 잘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이 네. 제일 장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0: But how does it make you feel though that the world is coming to Korea now?
1: 몇 년 전만 해도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들었던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0: I hope so.